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가까운 가가밋 서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덤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끈방한 바다의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하길 람바스 고카스 24 호라스.
2: 초이 pamakla ko na may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 kape?
2: Ang pinaka-isog mo k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ga ba lang kong ipaglaban?
3: Hot Lemon!

0: 빵짱 예리
1: 초! 대도서의 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건강이 쓰바나이
0: 빵짱 예리 초!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다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 초!
1: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 초!
1: 마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카밀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 와!
2: 초이 babakal! Babakal ko ticket, one way lang!
3: Di pakanto! Nga, one way lang, oh!
2: Choy, pakanto sa puso ko! One way lang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!